아니야만 그 자바공은 기본이는 버리브라이 가미연이야 버아니니야만이 마하니 바가호가 아자오도 아니야 그 오문인 아리로와 야노맘 오라.